멋서서 말도 안 돼 슬라임 풍 떠있는 풍선 잡고 위로 슝 올라가서 풍경을 색칠해보자고 물감은 봄 You're my blue sky 너란 바람 분다 지금 너를 향한 순간 넌 나를 멋대로 설레게 가서